지선의 감사였습니다. 오늘 사랑에 대한 일부 첫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추석 날 아침에 보내드리고 있는 사랑에 대한 오늘 여러분들 또 어디에서 또 함께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고향에서 아니면은 고향에 가지 못하시고 직장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또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디에서 지금 방송을 함께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의 출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석 명절, 네, 추석 아침이죠. 아침 식사는 다들 하셨나요? 저는 간단히 먹고 이제 방송이 들어왔는데, 우리 뜨란 가족 여러분들 뭐 맛있는 음식 함께 하시면서 또 청취하시는 분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렇게 풍성한 오늘 추석 명절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출책 제시어는요. 네, 오늘이 추석이잖아요. 또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풍성한, 네, 풍성한 좋습니다. 풍성도 좋고요. 네. 그렇게 풍성한 아침, 또 추석 명절 되기는 바라는 마음으로 풍성함 좋습니다. 들어오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성 버튼의 9030번으로 풍성함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풍성한도 괜찮아요. 네. 감동이 오시는 대로 추석 명절 어디에서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4540번님, 예수 믿으세요. 신청합니다. 지선의 감사도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내일 이제 친정에 가신다고요? 네. 오늘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러한 또 한가위 되세요. 라고요. 사뜩 기다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아침에 좀 분주할 수 있거든요. 네, 가족들과 함께 식사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저런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어서 이렇게 방송을 듣긴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셔서 반갑게 또 출책 남겨주시는 분들, 우리 뜨란 가족들 환영하고요. 네, 풍성한 또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신청해주신 찬양 예수 믿으세요. 은혜 찬양 베스트 앨범에 있는 찬양 함께 하시죠. 네. 오늘 생방송이시라면서요? 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들어오세요.

은혜 찬양 베스트 앨범의 예수 믿으세요였습니다. 6809번님 할렐루야 좋은 추석 금요일 아침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사진 두 장을 보내주셨어요. 와, 추석 인사인데요. 우리 6809번님의 사진이 들어가 있는 네, 추석 그 이모티콘 보내주셨는데 와, 요즘에는 그 AI로 모든 게참 편집이 잘 가능하잖아요. 송편은 내가 먹고 용돈은 네가 먹어라고 하면서 와 복주머니에 한 20만 원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받아도 되나요? 네. 보름달처럼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아, 저 송편을 먹고 싶네요. 아직 송편을 못 먹었어요. 네. 6809번님 그러시면서 한가위로 삼행시 보내주셨는데요. 한해 동안 애쓴 마음은 잠시 내려놓고 가.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웃음을 나누며 위로와 행복이 가득한 한가위 보내세요. 라고 하시면서 6809번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진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오른손에는 송편, 왼손에는 그 용돈, 복주머니를 들고 계시네요. 네. 0720번님, 진짜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오랜만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셨죠? 저에게 좋은 일도 있었고요. 좀 슬픈 일도 있었고 해서요. 오늘 함께 나눕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여정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요즘에 이찬양을 위로받고, 또 힘들 때나 슬플 때 가장 위로가 된 곡이기도 합니다. 정PD님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요. 이곡 잠시 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미나의 행복한 엄마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이찬양 들으신 후에 신청곡 함께 나눌게요.

웨이홈의 달리기였습니다. 네. 이 곡은 체리곡 1번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오늘 당직이라 하시더니 사태를 하시네요. 집에 있어서 더 반갑습니다. 웨이홈의 달리기 신청합니다.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라고요. 7201번님 보내주셨어요. 다 앱으로 방송을 많이들 듣고 계시네요. 앱으로 또 사연들도 함께 나눠주고 계시는데 환영합니다. 네. 아, 맞아요. 오늘 제가 당직이라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저는 사실 좀 많이 기대는 못했거든요. 근데도 들어오셔서 출첵 남겨주시고 풍성한으로 또 들어와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뜨란을 애청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찐, 네, 애청자분들이 아니신가 생각이 들었어요. 9507번님도 피디님 추석 명절 풍성하게 보내세요라고요. 인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9507번님도요, 풍성한 추석 명절 보내세요. 1772번님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사뜰 가족과 정윤수 피디님 예쁜 하트까지 뿅뿅뿅뿅뿅 이렇게 5개나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다들 풍성한 한가위 보내고 계시겠죠? 듣고 싶은 찬양도 같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772번님께서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신청합니다라고요,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다음 주면은 우리 중고등학생들 또 시험이 있어요. 그죠?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아, 이게 참 추석 연휴인데 잘 쉬지도 못하고, 스터디 카페 가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죠? 우리 4540번님도 자녀가 곧 시험이라서 중간고사를 봐야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죠. 네, 28일이면 언젠가, 언제죠? 그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중간고사가 있어가지고요. 잘볼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려요라고요. 보내주셨습니다. 아, 네. 같이 기도하고요. 응원할게요. 우리 1772번님 자녀이신 예진이도 응원합니다. 네. 다들 아마 자녀들 다음 주부터 중간고사라서 아유, 공부하느라 힘들 것 같은데 많이들 격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0720번님께서도요. 네. 아유, 이모티콘 보내주셨는데 네. 풍성한 또 추석 명절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귀엽고 깜찍한 네. 사진 보내주셨어요. 오늘 풍성한이라는 세 글자로 출첵 받고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416번님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PD님 생방하시느라 애쓰십니다 하셨어요. 방송은 쉬질 않으니 수고가 딸이죠. 이번 추석에는 송편 나누기를 했답니다. 우리 동네 송편이 유독 맛있어서요. 평소에 고마우신 분들께 나눔을 했어요. 풍성하게 피어나는 코스모스 산책로에 나가려고요.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소문이 났군요. 송편이 얼마나 맛있으면 그죠? 그 맛있는 송편을 이웃들과 나누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1416번님 되시길 바랍니다.

소프라노 한나영 씨의 여정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신청해 주신 분 계시죠? 우리 뜨란 가족들과 나누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서 남겨주셨습니다. 여정이라는 찬양 0720번님의 신청곡과 함께 하시죠.

합동방송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포항스틸러스에서 활약하고 있는 축구선수 기성용입니다. 창사 70주년을 맞은 극동방송이 오랜 시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요즘 포항스틸러스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축구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하루하루 감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생활하면서 지역의 따뜻한 정과 함께 포항 극동방송이 지역의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귀한 복음의 사역도 가까이에서 느끼고 있는데요. 포항스틸러스에서 좋은 모습으로 팬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을 맞아 극동방송 모든 가족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극동방송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에도 주님과 함께 극동방송과 함께 해피 추석!

네, 주의 가정 송경미 목사님 앨범에 있는 곡 진아 씨의 음성이었습니다. 3100번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네, 주의 가정 듣고 싶어요라고 하시면서 남겨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추성 당일이잖아요. 오늘 아침에 저는 사실은 좀 방송 듣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네, 잘 들어와 주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3100번님께서 처갓집에서 처가 식구들과 뜰안이 듣고 있어요. 피디님과 모든 애청자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풍성한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시면서 주의 가정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3100번님뿐만 아니라 같이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죠. 우리 처갓집 식구들도 함께 애청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축복하고요. 네, 오늘도 행복하고 또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38번님께서도요. 피디님 풍성하고 즐거운 명절 되세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동안 좀 몸이 아프셔서 두달 정도 휴식을 취하고 계셨군요. 시댁에 가려고 했는데 아파서 지금 집에서 사랑했더란 듣고 있습니다. 피디님 목소리 듣고 있으니 마음에 위로를 받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넉넉한 기쁨이 넘치는 해피 추석 되세요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열매를 바라시며 듣고 싶어요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갈비뼈가 골절이 되셨대요. 아, 빠른 또 회복이 있기를 네, 저도 응원하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또 가족들과 한 자리에 모이셔야 되는데, 지금 아프셔서 혼자 아마 방송을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1838번님 이찬양이 큰또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른 또 회복되시길 기도할게요. 4420번님, 와, 기성용 선수 목소리 들리네요. 한때 좋아했던 선수였는데, 우리 기성용 선수도 포항극동방송 애청자인가 보네요. 라고 하셨는데, 그럼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0720번님도 신청곡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요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해드린 1부 끝곡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조사님의 찬양 함께 하시고요. 저는 잠시 후 10시 2부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시간에서는요. 저 혼자 진행하지 않고요. 진로와 소명연구소 소장이신 정은진 소장님과 함께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요. 추석에 지혜롭게 사랑하는 가족 대화라는 큰 주제를 갖고 함께 이야기 나눌게요. 10시 2부에 뵙겠습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콜롬비아 출신의 화가 페르난도 보테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보테로는 풍만한 인체를 과장해서 표현한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패러디한 12살의 모나리자입니다. 보테로가 그린 12살의 모나리자는 볼이 터질 듯이 부풀러 올랐고 몸집도 매우 큽니다. 12살의 모나리자는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다 마시고 욕구를 마음껏 누리는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는 탐식을 미식으로 포장해서 욕구 충족을 미학처럼 해석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부 가운데 한 분인 에바구르스 폰티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탐식은 인간을 무질서와 타락으로 이끄는 첫 번째 악한 생각이다. 성경도 말씀하십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은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욕구를 다스리고 절제할 때 우리는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식보다 절제로 이 땅에서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주향교회 박병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전도 시리즈 여섯 번째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은 마태복음 6장 8절로 13절입니다. 기도에 대해 생각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서 왜 굳이 기도합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아픈 것도 아시고 돈이 필요한 것도 아시고 자녀 때문에 속이 타는 것도 아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고민도 아실 것이고 그런데 왜 또 말하라고 하실까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렇게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마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니까 다 아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정보를 알려드리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알고 계신 것을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다시 알릴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정보를 알려드리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에는 들어오자마자 엄마 배고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날은 조용합니다. 신발도 툭 벗고 가방도 툭 내려놓습니다. 엄마는 벌써 알죠. 오늘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도 엄마는 다시 묻죠. 무슨 일이 있었어? 여러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이가 자기 마음을 열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첫 마디를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요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도는 요구보다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때로 자판기처럼 대하죠. 기도 한번 넣습니다. 철컥. 새벽기도 넣습니다. 철컥. 헌금도 넣습니다. 철컥. 그리고 버튼을 누릅니다. 우리 아들 취업. 그런데 안 나와요. 그러면 마음속에서 자판기를 흔들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 제가 이만큼 넣었는데요. 그 순간 기도는 관계가 아니라 뭐가 되겠습니까? 거래가 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기술이 아닙니다. 물론 구해도 되죠. 아프면 낫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사업이 어려우면 길을 열어달라고 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는 순서가 있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 질문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되죠. 그리고 더 깊어지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겟세마네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뒤 여러분, 십자가가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돌아섰습니까? 아닙니다. 군인들이 발을 돌이켜서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기도 후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상황은 그대로인데 그 상황을 통과할 힘을 얻으셨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놀라운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이라면 문제가 없어지는 것만 생각합니다. 병이 낫고 돈이 들어오고 문이 열리는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문제보다 먼저 사람을 바꾸시기를 원하셔요. 기도하고 나서 미루던 전화를 합니다. 사과할 용기가 생깁니다. 병원에 다시 갈 힘이 생깁니다. 포기하려던 일을 오늘 하루 더 해봅니다. 그래서 기도는 현실을 피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현실을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인 거죠.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도 보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 이상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도 문제가 좀 있네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참 무섭습니다. 남을 바꾸러 들어갔다가 내가 고쳐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도 하지만 상황, 사건을 바라보는 내 눈과 마음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감사도 다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큰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하나가 내 인생 전체처럼 느껴집니다. 아침에도 그 생각

0: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도 그 생각, 잠들기 전에도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문제는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구나. 오늘도 내가 숨 쉬고 있고 밥도 먹었고 내 곁에 사람도 있고 아직 할수 있는 일이 있구나. 그래서 기도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더 넓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알려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정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살아갈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잊었던 은혜를 다시 보게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아버지, 지금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원하는 것을 구하십시오.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주님, 그러면 오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질문까지 가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삶이 됩니다. 오늘 기억할 한 문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살아갈 방향을 찾는 시간입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주향교회 박병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42-688번, 242-0688번 주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항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장 박용선입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이 찾아오고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시고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마음껏 나누면서 행복하고 넉넉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도 포항을 아껴주시고 포항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극동방송이 개국 7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포항 시민들과 함께하며 지역 소식을 전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온 극동방송에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시민들의 곁에서 따뜻하고 유익한 소식을 전하는 방송으로 오랫동안 함께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고향 포항을 찾으시는 분들도 안전하게 잘 다녀가시길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족과 함께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풍성한 한가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4420번님의 신청곡 소리엘의 나로부터 시작되를 오늘 때란 2부 첫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때란 초대석. 네, 오늘 사랑의 때란 2부 시간에서는요. 추석 특집 방송으로 때란 초대석 준비를 했습니다. 추석이면은 반가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죠. 하지만 무심코 건넨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고 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추석에 지혜롭게 사랑하는 가족 대화 이 주제로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전해주실 진로와 소명연구소 소장이시죠. 정은진 소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이렇게 추석날 아침에 네. 굉장히 바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귀한 자리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이렇게 추석날 아침에 저도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네. 야, 내가 지금 이때 방송국을 가는구나 하기도 했지만 또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0: 네. 3년 전에 저희 소장님 모시고 한번 추석 때 그 가족과의 그 의사소통에 대해서
1: 맞아요.
0: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1: 네, 그 방송을 들으시고 저한테 강의를 요청하시는 교회들도 있으셨어요.
0: 진짜요?
1: 네네. 와, 놀라웠습니다.
0: 오늘도 모르죠. 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또 감동과 은혜가 돼서 우리 또 바빠지지 않으실까 생각이 드는데.
1: 네, 그렇게 되면 또 감사하고요. 오늘 추석날 아침이니까 네. 지혜롭게 사랑하는 대화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진심이죠.
0: 그렇죠.
1: 그런데 사랑하는 방법이 지혜롭지 못하거나 또 익숙하지 못해서 내가 간섭받는다 혹은 내가 부모님하고만 만나면 마음이 불편하다 네 그런 가족들이 있으세요.
0: 네네.
1: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지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얘기들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0: 좋습니다. 제목이 사랑하는 가정이 아니고요. 지혜롭게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이 두 표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이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마음만 이제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를 이해하고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네.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야고보서 1장 19절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가족을 사랑한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는 것도 좋겠지만 먼저 잘 들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네네. 제가 오다가 저도 방송을 듣고 왔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명절이 되면 한 가족이 모여서도 좋지만 오히려 더 이렇게 싸울 수도 있다.
1: 그럼요.
0: 네. 네, 좀 분쟁이 일 수도 있다. 그런 염려를 갖고 또 명절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추석에 지금 이 시간에도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가족들과 같이 아마 방송을 듣고 계실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을까요?
1: 네. 네, 사랑하는 가족이 왜 모이면 그렇게 갈등과 분쟁이 많을까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대가족이 함께 여행 가는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다녀와서 네.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를 사실을 많이 들어요.
0: 네.
1: 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우리는 가족에서 더 많이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네, 그런 마음도 많고
0: 네.
1: 또 가깝기 때문에 그만큼 취약하기도 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0: 네.
1: 이번 추석에 이제 온 가족이 둘러앉으시면 아마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가족도 있으실 테고
0: 네.
1: 네, 이야기를 나누는 가족 있으실 텐데요. 일단 상대가 평가받는 느낌이 없는 질문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 너 어떤 일이 즐겁니?

0: 뭐 어떤 일이 좋았니? 올해 고마웠던 일은 뭐니? 또 이번 연휴가 있으니까 어떻게 좀 쉬고 싶니? 네, 이런 현재의 마음과 일상을 묻는 질문들이 좋겠고요.
1: 네.
0: 또 어른들에게는 어릴 때 추석은 어떠셨는지, 네, 가족 중에 기억에 남는 추석 이야기가 있는지.
1: 네.
0: 사실 어른분들은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굉장히 대답을 길게 하시면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1: 네.
0: 그런 얘기들을 여쭤보면서 우리 가족의 옛 이야기나 뭐 음식에 담긴 추억들이라든지 또 먼저 떠난 가족의 따뜻한 모습들, 기억나는 모습들 이야기 나눠 주실 수 있다면
1: 네.
0: 이것이 세대가 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그 유산을 전수받는 어떤 대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맞습니다. 저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릴 적에 제가 추석명이었는지 설날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할머니 댁 갔을 때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그 저녁이었는데 저녁을 먹고 난 이후에 가족끼리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평상이 옛날에는 평상이 있었잖아요.
0: 네.
1: 그 밖에서 여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평상에서 엄마의 무릎을 베고 이렇게 어르신들이 얘기하고 있었던 들었던 이야기. 그러면서 잠들었던 그런 추억이 갑자기 막 생각이 납니다.
0: 그러니까요. 그런 추억의 조각들을 서로 얘기해 보는 것도, 아, 우리가 참 그런 좋은 시절을 함께 보냈었지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따뜻하고 오래 고마웠던 일들 이런 질문이 있는 것 반면에 반대로 우리가 좀 꺼내지 말아야 되는 거, 좀 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0: 분명히 있죠. 일단은 너는 결혼
1: 네.
0: 언제 할 거니? 애는 언제 낳을 거냐? 취업은 했니? 연봉은 얼마니? 집은 언제 사니? 네, 이제 벌써 마음이 막안 좋잖아요.
1: 힘들어요.
0: 네네. 네,
1: 네네.
0: 이런 질문들은 이제 관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이제 평가나 압박이 될 수가 있죠.
1: 그렇죠.
0: 그리고 성적은 어떻게 되니? 너몇 등이니? 네. 그리고 대학은 어디니? 살좀 빼라. 좀 화장 좀 하고 오지. 이런
1: 네.
0: 얘기들. 특히 또 형제와 친척 자녀를 비교하는 말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아이들이 크니까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대학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사실은 그 사실만으로도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1: 그렇죠.
0: 굉장히 아이들이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일절 꺼내지 않으시는 것이 좋고 또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 네, 정치 이야기, 신앙 이야기, 네, 설득하거나 이기려는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꺼내시면은 아마 식사하시다가 얼굴이 붉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또 과거의 실수, 가족의 비밀 같은 것을 여러 사람 있는 데서 네, 이야기하시는 것도 좀 조심하셔야겠죠.
1: 맞습니다. 그냥 뭐 재미로 뭐 그냥 이런 적이 있었지라고 그냥 툭 던진 말이 그 사람한테 굉장히 큰 상처가 될수
0: 그렇죠.
1: 있거든요.
0: 네.
1: 네. 그런데 이 가족 입장에선 정말 궁금하고 좀아 이게 정말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0: 맞아요.
1: 네.
0: 네네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1대1로 하시는 게 좋은 것
1: 아,
0: 같아요.
1: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가
0: 네, 있는
1: 아니라
0: 자리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또 요즘 이렇게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그 프라이버시에 민감하고 경계선에 민감하기 때문에
1: 네.
0: 티내지 않아도 굉장히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대1로 조용히 부르셔서 일단 격려하시고
1: 네.
0: 너 그동안 애쓴 거 내가 알고 있다. 너참 그래도 이제까지 잘해왔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좀 칭찬과 격려 얘기를 먼저 꺼내주시고
1: 네.
0: 그다음에 좀 궁금한 것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만약에 뭐더 좋다면 용돈도 좀 주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맞아요. 이게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하기보다는 좀 1대1로 둘만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좀 편하게 격려해주면서 물어보는 게 좋다라고 하셨는데 가족 대화가 좀 어색한 집에서 바로 좀 써볼 만한 그런 질문을 세 가지만 추천해 주신다면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뭘 질문해야 될지도
0: 맞아요.
1: 모르세요. 네. 어떤 게 좋을까요? 세 가지가 있다면.
0: 뭐이이 이야기가 얼마나 대답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1: 네.
0: 일단 뭐 올해 우리 가족에게 고마웠던 일은 무엇이었나요? 네, 또 어릴 때 추석에 가장 좋았던 기억은 떠올려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음 명절에는 우리 가족이 어떻게 만나면 좀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마지막 질문은 사실은 이제 음식 준비, 그리고 이동하는 데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1: 그렇죠.
0: 또 만나는 시간, 이런 것들을 늘 해왔던 방식 말고 좀 함께 협의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1: 네.
0: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제 고령화 시

0: 시대라 가지고요.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오래 살아 계세요. 네, 그러면 자녀들도 나이가 든다는 뜻이거든요.
1: 그쵸.
0: 그러니까 내 나이가 50이고 60이어도 부모님이 계속 살아 계신다. 그러면 사실은 좀 구조의 변화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사실 자녀가 꺼내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네, 부모님들께서 마지막에 헤어지실 때 우리 다음 명절에는 어떻게 만나면 좀더 좋겠니? 음식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좀 좋겠니? 이렇게 협의의 과정을 한번 이끌어 내봐 주시는 것이 저는 이 변화하는 시대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좋죠. 네. 그래서 저희 가정은 올해부터 변화가 됐어요.
0: 네.
1: 추석에는 안 모인다.
0: 아, 네네.
1: 설날 때만 모인다. 추석은 가족들과 함께. 좀 그렇게 좀 자유롭게 모였으면 좋겠다라고 저희 이제 어머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게
0: 네.
1: 좀 바뀌었습니다.
0: 저희도 그렇거든요. 저희도 이제 멀리서 오는 또 가족들이 있고, 그리고 명절에 너무 차도 막히고 그렇게 하니까,
1: 맞아요.
0: 저희 부모님께서도 어느 한때에, 한 번은 모이고, 그리고 어떨 때는 연휴가 너무 복잡하면 그 전후로 해서 한번 만나고, 이렇게
1: 맞아요.
0: 조금, 유연성을, 융통성을 두자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참 고맙게 느껴지더라고요.
1: 맞습니다. 네네. 그 자식 입장에서는 아마도 편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참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 이런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가족 관계에서 일어나는 또 오해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0: 네, 제가 이제 많은 가족을 만나면서 한세 가지의 오해를 좀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 오해는 가족은 가까우니까 서로의 생각과 삶을 다 알아야 한다. 이것이 오해인 것 같아요.
1: 다 알아야 한다.
0: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냐, 자식이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혹은 부모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라는 말 속에는 이제 많은 기대가 있거든요. 근데 그 기대가 현실적이지 않으면은 사랑하는 가족에게 실망하고 화가 나요. 가족은 사실은 자기 말고는 다 타인이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가족도 타인이고 각자 살아온 경험과 원하는 삶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아야 된다. 왜너 나한테 말안 했니? 네, 이런 부분이 서로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1: 그러니까 가족 사이에서도 좀 경계선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네, 이 경계가 생기면 오히려 근데 어떤 분은 그러세요. 아, 그럼 더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떨까요?
0: 근데 건강한 성인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건강한 경계선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관계는 따로 또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경계선이 없다는 거는 집을 생각하면요. 벽도 없고 창문도 다 깨져 있는 집이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경계선을 가지고 내가 문을 열어주고 내가 창문을 열어주고 또 문을 닫고 창문을 닫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사춘기가 이제 이 경계선을 어떻게 보면 세우는 시기라고 할수 있는데, 사실 그 전에는 부모가 그 경계선을 막 넘어서 들어가기도 해요. 내 자식이니까, 그리고 어리니까, 네, 너가 나 없으면 뭘할수 있어라는 태도로 어떻게 보면 아이의 삶이 그것을 침범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침범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녀 사춘기가 되면 이제 난 여기까지예요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아이가 이제 어리니까 좀 미성숙하게 나오긴 하죠. 그 부모는 그때 이제 자녀의 삶에서 물러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나에게 속마음을 말하지 않는다. 너무 서운하다. 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시는데, 사실은 이것이 내 사랑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자녀가 말을 하면 너무 많은 관여가 들어오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친밀함과 관여는 다르기 때문에 내 삶을 좀더 행복하게 사시는 것이 우리 자녀나 혹은 우리 가족이 나한테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아, 그래, 너는 네삶 살고 나는 내삶 살고 같이 있으면 좋고 따로 떨어져도 행복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1: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이 저도 뭐 사춘기 자녀가 있지만 조금 경계를 하더라고요.
0: 그럼요.
1: 자기만의 그 구역에 대해서 좀 뭔가 나만의 공간을 갖기를 원하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럴까 했는데 아, 이게 자신만의 또 독립성을 키워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그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너무나 그렇죠. 만약에 그런 과정이 없이 자녀가 바로 20살이 되면 어떤 부모가 자녀를 놓아줄 수 있겠어요?
1: 맞아요,
0: 네,
1: 맞아요.
0: 그러니까 그렇게 좀 갈등하고 약간 서운하기도 하고, 얘가 나한테 떨어져 나가네, 방문을 닫네, 네, 이렇게 말을 예의 없이 하네, 네, 그래, 넌네삶 살아라, 네, 그런 과정들이 우리가 한 5, 6년 정도 반복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좀 떠나보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0: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1: 준비 과정인 것 같아요. 이 네. 시기가 사실은. 네. 오늘 사랑의 대란 특집 방송으로 대란 초대석 오늘은 진로와 소명연구소 소장이신 정은진 소장님과 함께 추석에 지혜롭게 사랑하는 그 가족 대화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가족 관계

0: 아멘. 부활하 직원 우리 집 아이누스 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신청곡 전해드렸습니다. 1772번님 지금 아마 열심히 청소를 하면서 방송을 듣고 있다라고 하시네요. 오후에는 동생 가족이 옵니다라고 하셨는데 아유, 네,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4540번님도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면서 네,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저희가 추석에 지혜롭게 사랑하는 그 가족 대화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진로와 소명 연구소 정은진 소장님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부모님들이 근데 서운할 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아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떨까요? 네.
1: 네, 저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 말은 부모가 자녀에게 이제 안 해야 되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0: 네.
1: 왜냐하면 그 말이 자녀를 평생 채무자로 만들어요. 내가 빚을 졌는데 이것을 언제 어떻게 언제까지 갚아야 될지. 네, 사실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한 일에서 사실 부모 자신도 기쁨과 존재감을 많이 얻으셨거든요.
0: 맞아요.
1: 네, 그래서 그 사랑을 청구서로 바꾸지 않았으면 하고요. 자녀를 만날 때 내가 너한테 이제까지 어떻게 했는데 너 나한테 이렇게 할수 있니? 라는 표현보다 이제는 네 삶이니 네가 잘 살아갈 거라고 믿는다. 네, 하나님은 네삶 가운데 계시니 너무 안심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요 말만으로도 굉장히 위로가 되네요.
1: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그 성인 부모와 성인 자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고령화 사회라서 사실 어떤 분은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
0: 사회생활이다.
1: 네, 그래서 미리 동의를 구하고 뭐 갑자기 전화해서 소리를 지르신다든지 뭐 화를 내신다든지 막 윽박 지르신다든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오랫동안 같이 살아.

0: 우리 가족 관계에서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다는 거죠.
1: 그렇죠. 네네. 아, 그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사실은 또 같이 늙어가잖아요. 자녀와
0: 맞아요.
1: 부모가. 근데 그 안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없으면은 굉장히 서로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0: 네, 이것이 지금의 굉장히 저희 사회의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녀가 먼저 제안하긴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1: 그쵸.
0: 부모님들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관계를 했으면 좋겠니라고 먼저 물어봐 주시면 이번 추석 명절에
1: 네네.
0: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맞습니다. 이 가족이 만나는 방식도 가정마다 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0: 네,
1: 지금도 그렇게
0: 맞아요.
1: 달라진 가정들이 있죠.
0: 네.
1: 네. 아, 오늘 여러분들도 방송을 들으시면서 우리 가정은 이렇습니다. 이런 또 고민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같이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4540번님은 저희도 설날은 시댁에서 보내고 있고요. 추석에는 친정에서 네, 가족들과 보내라고 또 시아버지께서 그렇게도 말씀해 주셨어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의외로 이런 가정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네요.
0: 이제 이렇게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네,
1: 그쵸.
0: 그리고
1: 네.
0: 지금 현대 사회가 너무 바쁘니까 사실은 쉴수 있는 날이 없거든요. 그래서
1: 네.
0: 연휴를 좀 너희 좀 쉬어라 이렇게 하시고 그 앞뒤로 만나는 거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날에는 여기, 추석에는 저기 이렇게 짧게
1: 네네.
0: 막몇 밤씩 자고 이제 이런 집들은 많이 없어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0: 네.
1: 네. 자, 저희가 이제 오해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고요. 두 번째 오해를 한번 좀 볼게요. 두 번째 오해는 자녀지만 그 사춘기 자녀에 대한 오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이가 방문을 닫고 대화를 피하면, 아, 우리가 좀 관계가 좀 잘못된 거지 않나? 좀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속상해 하시거든요.
0: 네.
1: 어떨까요? 네.
0: 그러니까 이제 사춘기를 정의할 때 부모에게 반항하는 시기라기보다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서툴게 시작하는 시기다.
1: 그쵸. 네.
0: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가 중요해지고 자기 생각과 감정이 커지고 기분도 굉장히 자주 바뀌고요. 부모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하고 내가
1: 네.
0: 방문을 닫는 행동도 독립을 연습하는 한 모습인데요. 부모님들께서 이것을 이제 관계의 거절로 받아들이면은 아이가 뭐가 문제가 있나 혹은 내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관계 거절로 받아들이시지 말고 아이가 크고 있는
1: 네.
0: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1: 맞아요. 저희가 왜 현관문 딱 들어가면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잖아요.
0: 네.
1: 그게 아이 방에도 달려있대요, 어느 가정을.
0: 네, 엄청나네요. 네. 극단적으로 자기의 이제 경계를 지키는 아이네요.
1: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0: 네.
1: 비밀번호를 자기만 아는 거예요.
0: 아.
1: 그 정도로 이제
0: 네.
1: 부모와의 관계는 아니겠지만 자기만의 독립 공간이 그 정도로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아이들도 있다라는 거죠.
0: 네,
1: 네. 근데
0: 네.
1: 그럴 때에도 이렇게 좀 존중해주고, 아, 얘가 지금 독립이 좀 서툴게 시작하는 과정이구나. 좀 받아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0: 네, 그렇죠. 저희 아이들도 문을 잠그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1: 네네.
0: 또 문을 따는 젓가락도 옆에 있는데, 네, 이거 자고 있으면 이제 젓가락을 눌러서 들어가기도 하는데,
1: 네.
0: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추석에 이제 모였을 때 사춘기 아이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1: 네.
0: 지금 어른분들께서 아마 걔네가 방글방글 웃으면서 오진 않을
1: 맞아요.
0: 거예요. 네. 굉장히 얼굴을 그냥 아무 무표정으로
1: 뭔가
0: 혹은
1: 불만이 좀 있는
0: 네,
1: 듯한.
0: 그쵸. 내가 지금
1: 네.
0: 게임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와 있다. 이런 표정으로 앉아 있을 텐데, 야, 너 얼굴이 그게 뭐야? 너 어른한테 제대로 인사 안 해?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야, 잘 왔다. 너 집에서 지금 게임하고 싶고 누워있고 싶은데, 이렇게 멀리 왔네. 네, 네가 참 귀하다. 네,
1: 네.
0: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또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 대부분 있잖아요. 네.
0: 네.
1: 신앙을 또 가정에서 잘 양육하고 계실 것 같은데, 아이가 이런 말을 할 때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엄마, 나 지금 교회 가기 싫어. 그냥 엄마, 아빠가 가니까 따라가는 거야. 근데
0: 네.
1: 하나님이 계시긴 계셔? 이렇게 막 질문을 던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게 뭐지? 내가 제대로 양육하고 있나? 좀 두려움이 좀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0: 그렇죠.
1: 네.
0: 네. 저는 근데 이런 질문들을 부모랑 할수 있는 건 굉장히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까지는 부모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는데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이게 정말 내 신앙인가? 내가 좀 세뇌받은 거 아닌가? 우리 집다 교회 가니까 그냥
1: 따라가는
0: 가는 거
1: 거.
0: 아닌가? 네,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할수 있잖아요.

0: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정말 있어요? 아,
1: 네.
0: 교회는 왜꼭 가야 돼요? 이런 질문들을 할때 부모님들께서 얘가 신앙에서 떠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불안이 확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0: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진짜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이기도 하고 사실 부모와 사이가 안 좋으면 엄마 아빠 그렇게 중요한 교회는 안갈 거야 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아 굉장히 좋은 질문이야. 당연히 해야 되는 질문이야. 우리 이 얘기를 한번 해보자. 물론 그날 결론은 안날 거예요.
1: 네.
0: 예, 그런데 부모님이 만나셨던 하나님 또 교회 다니는 것이 어떤 삶에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같은 것들을 이제 사춘기가 되면 좀 존재 대 존재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1: 그렇죠.
0: 네, 그렇게 이제 얘기가 시작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것
1: 네, 우리
0: 같습니다.
1: 자녀도 하느님 정말 계셔? 이 질문 하더라고요.
0: 그럼요.
1: 그리고
0: 네.
1: 헌금을 왜 해야 돼? 이 질문도
0: 그렇죠.
1: 해요. 그
0: 네.
1: 오해하는 것 같아. 그 교회에 필요한 거 살려고 그러면서.
0: 굉장히 솔직한 질문이에요.
1: 네, 와,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0: 네.
1: 네.
0: 저희도 십일조에 대한 질문도 아이들이 하거든요. 지금 이제 아르바이트하는 친구가 있는데 꽤 많은 거죠. 10%면. 그러니까 이걸 꼭
1: 그쵸.
0: 해야 되냐.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자연스럽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1: 네.
0: 네.
1: 근데 이때 참 대화를 지혜롭게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넌왜 그래? 그러면
0: 당연한
1: 이거
0: 거야.
1: 당연한 거지. 그게 아니라 정말 엄마의 부모의 신앙을 잘또 얘기해주면서,
0: 그럼요.
1: 네.
0: 네.
1: 인격의 인격체로 이렇게 잘 대화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0: 그래서 사춘기는 맞는 말을 듣는 시기라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사춘기 시절에 부모와 관계가 틀어지지 않고 있다면은 이런 얘기들을 할수 있는 시기예요. 근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인상은 좋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이랑
1: 네네.
0: 방글방글 하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때 못했던 이야기들 여기서 시작할 수 있고요.
1: 네.
0: 그래서 저는 그 믿음의 명문 가정을 생각할 때 아무 문제 없이 자라서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에 간 가정을 우리가 믿음의 명문 가정이라고 어떻게 보면 암묵적으로 생각해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1: 네.
0: 그런데 저는 탕자의 비유를 떠올려 봐요. 이렇게 집을 떠난 아들을 기다리고 돌아왔을 때 먼저 달려가서 안아주는 그 탕자의 가정이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의 명문 가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1: 네.
0: 명문 가정이라는 말도 참 어폐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자녀가 어떤 질문을 하든 혹은 어떤 방황을 하든 혹은 실패를 하든 네, 그런 자녀들을 정죄나 비난보다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오랫동안 참아주시는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탕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 명문 가정이다. 사실 우리가 그냥 왜 사회적으로도 기준이 있죠. 뭐 부모 말잘 듣고 예배 잘 드리고 뭐 학교 잘 다니고
0: 그렇죠.
1: 그럼 이 자녀가 정말 최고의 자녀다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의 명문 가정은 흔들릴 때도 좀 잡아줄 수 있고 부모가 좀 기다려 줄수 있고 그 안에서도 성장하는 게또 가족이 같이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엄청나게
1: 네.
0: 성장하죠.
1: 저는 그게 저는 최고의 또 하나님 주신 선물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0: 네,
1: 네.
0: 맞습니다.
1: 자, 저희 두 번째 오해까지 한번 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해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조금 무거울 수도 있겠지만, 이 상실과 애도를 좀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죠. 네.
0: 네.
1: 가족 이야기에 사실은 애도가 왜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네.
0: 네, 그러니까 가족 내에 우리가 많은 슬픔과 상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실하면은 이제 누가 돌아가시는 것을 생각하는데, 죽음은 당연히 큰 상실이고요. 네, 이사나 뭐 전학을 갔다거나 어떤 관계가 끝났다거나 또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는 걸 추석에 보잖아요.
1: 네.
0: 네, 그러면 사실 그것도 상실이에요. 젊은 부모의 상실. 그리고 내가 나이가 들어도 나의 노화가 예, 또 나의 건강의 상실이죠. 이렇게 여러 변화에서 우리가 상실을 경험하고 어떤 분은 삶은 사실은 상실의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근데 상실에는 애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1: 네.
0: 근데 우리는 며칠 울었으면 이제 괜찮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큰 아픔에 있어서도 아 울지 마세요. 좋은 곳에 가셨잖아요. 신앙 있는 분은 그러시면 안 돼요. 전 이건 진짜 좀 폭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 네.
0: 이제 그만 잊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선한 의도로 한 말일 수 있는데 사실은 네가 우는 걸 내가 견디기 힘들어라는 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슬퍼할 권리가 있고 그 슬퍼할 기간이 필요한데 애도는 2주 울면 땡 이런 게 아니에요.
1: 그렇죠.
0: 네.
1: 네.
0: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진행이 되고 괜찮아진 것 같다가도 다시 올라오고 네. 이런 어떤 곡선을 그려요.
1: 네.
0: 네.

0: 로코스터 타는 것처럼. 그렇죠.
1: 네. 그래서
0: 네.
1: 본인도 나그 정도 울고 그 정도 정리했으면 괜찮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다시 또이 슬픔이 올라오지라고 스스로에게도 반문하고도 하거든요. 근데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0: 애도의 시간이
1: 싶습니다.
0: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슬픔을 겪는 사람에게는 참 어려워요. 어떤 말로 이분들을 위로해 줄수 있는지, 어떤 말을 좀 건네면 좋을까요?
1: 네, 일단은 아무 말로 안 하셔도 돼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뭐뭐 하세요, 뭐뭐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실 바에는 그냥 옆에서 계속 침묵해 주시는 거 도움이 되고요. 아니면 함께 울어주시고 또 떠나간 사람에 대해서 물어봐 주시고. 자식을 먼저 잃은 부모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0: 그쵸.
1: 이건 너무나 큰 아픔이죠. 그런데 사실 그 자식에 대해 얘기하고 싶거든요. 근데 아무도 물어봐주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기일이나 이럴 때, 그 떠나간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어요? 어떤 걸 좋아했어요? 네, 이렇게 물어봐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 되고요. 이제 식사를 잘 챙겨주시고, 네, 이거 혼자 견디지 않도록 곁에 있어주시는 것. 그래서 애도는 잊어버리는 일이 아니라, 그 내가 사랑했던 사람, 사랑했던 장소, 혹은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을 기억하면서도 그 슬픔에 완전히 압도되지는 않는 삶으로 천천히 옮겨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0: 뭐 가정에서 그렇다면은 이 애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이렇게 공동체에서도 애도하는 법을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1: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러니까 뭐 죽음의 원인 때문에 뭐 부끄러우니까 너 어디가서 말하지 마라. 아이니까 아이한테 설명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어떤 상황이었든지 나이가 어떻든지 알아야 되고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충분히 울수 있게 해 주셔야 돼요. 어쨌든 가정과 교회가 빨리 괜찮아져라. 빨리 눈물을 닦고 기쁘게 살아라. 이렇게 재촉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고요. 슬픔이 오래 머물러도 함께 견뎌주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0: 말씀을 들어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그냥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1: 네, 맞아요.
0: 그렇죠?
1: 그냥 아무 말 없이 손만 잡아주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0: 오늘 말씀을 듣는 방송가족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가정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한번 소장님께서 한번 권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걸좀 실천해 볼수 있을까요?
1: 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1대1로 하시고, 네 생각은 어떠니? 라고 물어주시고, 또 상실한 사람에게는 그분은 어떤 사람이었나? 라고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정리하자면, 건강한 가정은 아무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니고요. 그런 가정은 없고요.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계속 배우는 단계에 우리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고, 내가 널 사랑하니까 너 이렇게 해라고 통제하지 않고, 서로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품어준다면,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 안에서 더 풍성해져서, 내가 말해야 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붙잡아야 할 때와 놓아줘야 될 때를 잘 분별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자, 벌써 뭐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 이 시간 또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지금 추석날 아침이잖아요. 가족들이 함께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끝으로 청취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이번 추석에는 지혜롭게 사랑하는 이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말하기보다 잘 들어주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0: 감사합니다. 먼저 말하기보다는 좀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고, 정말 지혜롭게 사랑하는 거를 좀 배워야 될것 같아요.
1: 맞아요.
0: 내 방식대로, 내가 그냥 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가족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지 좀 끊임없이 좀 알아보고 또 공부해보고, 이게 좀 이렇게 탐색까지는 아니지만
1: 네.
0: 그렇게 서로를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서로를 좀 사랑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추석 특집 방송으로 추석에 지혜롭게 사랑하는 가족 대화, 진로와 소명 연구소 정은지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남은 추석 연휴도 잘 보내시고요. 저희 또 언제 만날지 모르잖아요.
1: 네.
0: 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정보와 꼭 알려드려야 될 이야기가 있다면 또 한번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사랑이들아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4540번님, 0720번님께서도요, 네, 방송 잘 듣고 있다라고요. 또 사연도 같이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추석에 지혜롭게 사랑하는 우리 뜨란 가족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포항 극동방송 영덕운영위원장이며 영덕군의회 부의장으로 섬기고 있는 박현규 장로입니다. 가을 햇살로 아름답게 빛나는 영덕바다가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더욱 빛내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걸음마다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으시는 분들,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 따뜻한 정을 나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난 70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온 극동방송이 앞으로도 이 땅과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천국의 소망을 전하는 귀한 방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가족 이웃과 함께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복되고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0: 그냥 내 마음에 기쁨이 좋고 또 앞차가 국정방송 그것만 써도 아우 저 차는 하나님의 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또 참 기뻐요. 그런 거 봐도 국정방송 번호만 봐도 나는 너무 좋아요.
1: 교회를 생긴 지가 이제 한 2년 조금 더 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무조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을 받았다 생각하고 저같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생겼던 분들이 이런 기회를 삼아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2: 기다 삶에서 힘들고 지칠 때 그 한마디 멘트, 아름다운 멜로디의 찬양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청취자분들이 오늘도 이 한마디를 전해주십니다. 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에 감사해 전파 선교사로 함께하고 그 동력으로 누군가는 복음을 듣고 다시 감사합니다를 고백합니다. 감사가 감사를 낳는 곳, 여기는 극동방송입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5일 금요일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진행을 맡은 포항동일교회 임서미 사모입니다. 정재상님의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쌓아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적립 포인트를 쌓거나 기도의 공적을 많이 쌓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실 기회를 자주 드림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과 별로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도를 자주 하면 하나님께 개입하실 기회를 자주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을 받아 그분의 뜻대로 살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실 기회가 줄고 간섭받는 일이 줄어들기에 내 마음대로 살 가능성이 커집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고 중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었다는 의미입니다. 제임스 페크가 사람은 모든 면에서 궁핍하고 무능하기에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해야 하는 존재다 라고 말했듯이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는 기도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임을 말씀하십니다. 추석 명절로 모두 바쁘게 보내는 지금 이 시간에도 쉬지 않는 기도가 있기를 소망하며 소망의 기도 지금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되는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에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 지역과 모든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도할 내용 보냈을 곳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 우물정 9030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양 들으시는 동안 주저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하실 분은 전화나 문자로 하시면 되는데요. 기도 제목 보내실 곳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동 침례교회 이영범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영범 목사입니다.
0: 네, 목사님 여전히 아름다운 멋진 목소리로 맞아주시니 감사합니다.
1: 사모님들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0: 네, 목사님 저는 사실 기도를 평안하고 아무 일 없을 때 많이 하라, 그리고 그래야지 힘들고 지치면 기도할 힘조차 없으니까 미리 기도하라 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도를 자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런데 오늘 명절이라고 기도도 새벽 기도도 안 하시고 기도를 쉬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명절에도 호흡을 하듯이 영의 호흡도 명절에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오늘 추석이지만 순간순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1: 아, 맞습니다, 사모님. 우리가 네. 무슨 일이 있어도 밥은 챙겨 먹듯이
0: 네.
1: 참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0: 아멘. 오늘 명절을 보내면서 또 차 안에서 이곳저곳에서 이 방송을 들으면서 그래 오늘 내가 기도를 못했구나,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기도 한번 부탁드릴까요?
1: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추석을 맞이함에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0: 아멘.
1: 하나님 고요한 명절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또 이웃들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귀한 만남들이 있게 될 텐데, 하나님 이런저런 이동하며 바쁜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 계신 줄 알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자기의 자리를 떠나 있어도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 믿음 생활을 소홀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0: 주여.

0: 만남들 가운데 행복한 만남이 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가정가정마다 인도해 주셔서 특별히 아버지 명절로 우상 숭배 위협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1: 아멘.
0: 하나님 가정들을 만났을 때 또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가정을 살리는 우리 귀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큰 믿음으로 좋은 만남 있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아멘.
1: 네, 첫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8963님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풍성한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기도 제목 보내셨는데요. 정말 목사님, 영혼 구원에는 성령 충만함, 성령을 받고 나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0: 그렇죠.
1: 우리 네 8963님이 성령 충만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네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0: 맞습니다. 네. 우리가 뭐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아무리 네. 사랑으로 품어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
1: 그렇죠.
0: 더욱더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1: 네.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8963 성도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 열매를 위하여 간절하게 하나님 기도하오니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구하며 찾고 두드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귀한 구원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사역 감당하며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쓰는 우리 8963 성도님을 돌봐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1: 아멘.
0: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감당할 힘 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셔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 아름다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8963님, 우리 목사님의 기도대로 성령 충만으로 주의 사역 잘 감당케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0: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9963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궁선 근종으로 인해 자궁 적출을 하는 게 좋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연로하신 시부모님과 혼자 계신 친정아버지를 모셔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산부인과 질환이 조금이라도 호전되어 수술까지 하지 않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 건강을 치유하여 주셔서 양가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 제목을 올리셨습니다.
0: 우리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잘 인도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우리 목사님
0: 기도하겠습니다.
1: 네.
0: 하나님 우리 9963 성도님 하나님 돌봐주십시오. 자궁 성근종으로 아버지 지금 자궁 적출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상황적으로 봐도 연로하신 시부모님도 모셔야 하고 친정아버지도 모셔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아픈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호전되게 하셔서 수술하지 않고도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만져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맡은 역할이 큽니다. 양가 부모님을 섬겨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 우리 9963 성도님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힘을 아멘. 주셔서 이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우리 9963 성도님 반드시 인도하시고 돌봐주시고 모든 역할들도 잘 감당하고 건강도 챙겨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9963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모든 길 열어주시고 또 반드시 힘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네, 다음은 익명으로 보내주신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종교로 인한 갈등이 없길 원합니다. 라고. 아, 목사님, 특별히 이 명절에 또 믿지 않는 가족들하고 함께 가는 것이 참 힘들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네, 정말 이런 가족들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0: 정말 오랜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
1: 네.
0: 교회에서도 많은 또 홀로 믿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1: 네.
0: 하나님께서 이번 명절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아직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 주님.
0: 갈등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1: 아버지.
0: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다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름대로
1: 주님.
0: 노력하고 애를 써도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그 마음이 바뀌지가 않고 그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1: 주여.
0: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가정이 변할 수 없는 줄 알고,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 놀라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 가족들과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말을 잘 조심하고 마음을 잘 지켜서 아버지 서로 간에 어려운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각 가정가정마다 우리 귀한 성도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많은 가족을 살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이번 명절 가운데서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살려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복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소망하는 그 기도 제목 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셔서 진짜 사랑으로 천국을 이루게 되는 그런 은혜가 귀한 가정마다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1372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도 주님을 잘 전하면 좋겠습니다. 아, 네, 목사님. 지금 1372님의 기도 제목이 조금 전에 바로 기도한 제목과 비슷하네요.
0: 네,
1: 네, 목사님
0: 이런
1: 한번,
0: 가정이 될
1: 네.
0: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372 성도님의 가정에 하나님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잘 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1: 주님.
0: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하나님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을 위한 기도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1: 아멘.
0: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복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1372님. 귀한 가정, 그 기도 제목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그런 귀한 가정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1815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청해 부대 파병 중에 있는 해병 간부입니다. 남은 파병 기간

0: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건강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아, 정말 힘든 어려운 그런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1: 네. 네. 배를 타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0: 네.

0: 지금 이 파병 기간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건강을 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할 힘과 능력도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간부로서 또 맡은 사람들 그 병들을 잘 관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또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많은 이들이 우리 귀한 181호 성도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이 국가를 위하여 충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아서 하나님 저 하늘의 보물도 많이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우리 181호 성도님 모든 임무 수행 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네, 181호님 귀한 사명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모든 것 잘 마무리하여서 감사와 감격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3806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지인 되시는 이진규, 이종원, 정현창, 박명우, 최양숙, 양황근호, 문용식, 박광열, 임재영, 안경환 예수님 믿고 구원 얻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암투병 중입니다. 암통증도 없어지고 암이 전이되거나 커지지 않고 침륜되지 않고 다른 암도 생기지 않고 수술하지 않고 예수님이 치유해 주셔서 저의 모든 암과 암의 줄기 뿌리까지 완전 소멸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네, 목사님 본인이 지금 암투병 중에도 또 귀한 지인들을 위한 또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올리셨네요.
0: 예, 네. 참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0: 본인이 암이 있으면서도 확실한 믿음이 있으시니까
1: 네.
0: 참 행복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1: 아멘.
0: 우리 3806 성도님 하나님이 힘주시고 암도 치유해 주시고 오늘 기도하는 귀한 지인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3806 성도님 하나님 귀한 지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호명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함께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이진규, 이종원, 정현장, 박명우, 최양숙, 황근호, 문용식, 박강렬, 임재영, 안경환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영혼들 구원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심판이 있는 줄 알고 예수님 반드시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3806 성도님 암투병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통증이 없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암이 전이되지 않게 하시고 커지지 않게 하시고 침윤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암도 생기지 않게 하시고 수술하지 않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암의 모든 줄기뿌리까지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간증하며 주관하는 영혼들을 살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3806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믿음 주셔서 하나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3806님 우리 목사님의 기도대로 치료와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함께 드린 이 모든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 지역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 보내실 곳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0: 여러분은 지금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저동 침례교회 이영범 목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하실 분은 문자로 하시면 되는데요. 기도 제목 보내실 곳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0832님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딸 아이가 11월 28일에 치르는 임용고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체력이 받침이 되고 심적으로도 기운 떨어지지 않고 잘 공부해서 임용고시에 합격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아, 목사님, 임용고시가 네. 요즘 참 어렵더라고요.
1: 그렇죠.
0: 네, 아마 따님이 이번 추석에도 추석을 잘 못 보내고 공부에 매진할 것 같습니다.
1: 네,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0: 아멘.
1: 좋은 결과 있을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0832 성도님 귀한 딸을 위한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0: 주님.
1: 11월 28일 임용고시를 치릅니다. 하나님께서 체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힘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아버지는 기운 떨어지지 않고
0: 아멘.
1: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무엇보다 하나님 귀한 딸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기대하면서 우리 귀한 딸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는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귀한 결과를 얻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 맞는 딸이 되도록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귀한 딸을 위한 기도 응답해 주셔서
0: 주여.
1: 하나님 이 가정이 은혜의 가정, 믿음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0: 주여.
1: 이 시험뿐만 아니라 일평생에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의지하여 이번 임용고시 하나님의 역사 경험하고 일평생에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좋은 결과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0832님 우리 귀한 따님에게 건강과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네, 다음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921호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39세 아들이 올해 직장에서 꼭 정직원으로 전환되도록 또 며느리도 7급으로 꼭 승진하도록 부부가 더 믿음으로 굳세져서 날마다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하며 건강한 새 생명도 잉태하는 복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아드님의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목사님.
1: 네. 하나님께서 귀한 기도 응답하시고 이 가정에 놀라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921호 성도님의 간절한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귀한 아들 하나님, 올해 직장에 좋은 결과가 있기 원합니다. 정직원으로 전환이 되어서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귀한 며느리 7급으로 승진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어. 하나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아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더욱더 귀하게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경험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며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붙잡게 하시고 스베레 아버지 가정에도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귀한 자손을 양육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한 가정 대대손손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알고 하나님 붙잡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줄 알고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들 가정 그리고 아버지 대대손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좋은 결과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0: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921호님, 귀한 아드님 가정에 많은 기도 제목들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 우리 하나님 아시고 또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8135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샬롬, 목사님, 사모님, 피디님,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의 일 복음을 위한 삶이 되길 원하오니 경제적 축복을 받도록 중보해 주시며 직장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목사님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네요.
0: 네, 네. 우리 8일 사모 성도님 하나님이 도우셔서
1: 아멘.
0: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8일 사모 성도님 돌봐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그의 삶이 하나님을 더욱 붙잡게 하시고 주의 일을 시작할 때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직장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또 경제적 필요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우리 8일 3호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것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 함께하시고 돌보시고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8일 사모님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 그 위에 더하셔서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2186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큰 딸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31세 된 딸,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 꾸밀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네, 31살 된 딸, 귀한 믿음의 배우자, 지금 딱 좋은 때네요, 목사님.
0: 네, 하나님께서 네. 좋은 사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2186 성도님의 귀한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사랑하는 큰딸,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려면 정말 믿음의 배우자가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1: 주여.
0: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믿음 좋은 하나님 남편을 얻게 하셔서
1: 아멘.
0: 하나님 믿음 생활 잘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부부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이 땅만 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 참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좋은 때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들 양육하게 하시고 대대손손 복을 받는 딸 가정 되도록 주여 귀한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시고 돌보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2186님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드린 우리 귀한 따님을 위한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합당하고 마음에 합한 믿음의 배우자를 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0: 네.
1: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동침례교회 이영범 목사님께서 기도로 동역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따뜻하고 뜨거운 기도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우리의 삶이 강건하며 기쁨이 넘치는 그는 넘치기를 소망하며 즐거운 명절에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의 기도

제작의 홍서영 PD, 기도의 저동침례교회 이영범 목사님, 진행의 포항동일교회 임서미 사모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포항스텔러스에서 활약하고 있는 축구선수 기성용입니다. 창사 70주년을 맞은 극동방송이 오랜 시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요즘 포항스텔러스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축구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하루하루 감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생활하면서 지역의 따뜻한 정과 함께 포항 극동방송이 지역의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귀한 복음의 사역도 가까이에서 느끼고 있는데요. 포항스텔러스에서 좋은 모습으로 팬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을 맞아 극동방송 모든 가족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극동방송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에도 주님과 함께 극동방송과 함께 해피 추석!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2: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 성결교회에서 마커스 워십 초청 예배가 10월 9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 소진영 간사님 인도로 진행되며 어웨이큰 세대를 깨우고 복음으로 있다를 주제로 은혜로운 자리가 펼쳐집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2-3177 포항 성결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봉계 선교연합교회 주최 포항 충진교회 주관으로 10월 18일 주일 오후 4시에 제5회 기계면민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가 열립니다. 봉좌마을 야외공연장에서 진행되며 푸짐한 상품도 기다리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포항노회 청년연합회 주관 하반기 목요집회가 10월 한 달간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포항 장성교회 비전센터 6층에서 열립니다. 지역교회와 연합찬양팀, 다양한 강사들이 함께하며 특별히 마지막 주는 한동대학교에서 홀리윈데이 종교개혁기념 연합예배가 드려집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더채움교회에서 10월 25일 주일 오전 11시에 2026년 새생명축제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국내 정상급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님께서 함께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256-0691번 더채움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제일교회 마더와이즈 10기가 10월 1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9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자신과 가정을 세우기 원하는 모든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10분까지 경주 제1교회에서 열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038-14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18기 두란노 어머니학교가 오는 10월 9일 금요일과 10일 토요일 그리고 10월 16일 금요일과 17일 토요일에 포항 송동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금요일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오니 크리스찬 여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560-599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장로합창단 창립 30주년을 맞아 합창 단원을 새롭게 모집합니다. 단원들은 찬양하는 순례자로 해외 순회 공연도 함께하게 될 예정입니다. 9월 30일 수요일까지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534-607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열립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977-838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 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동상교회 황재경 목사님입니다.
1: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시고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아

0: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세우시고 사랑하시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권능의 손으로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갈등과 분열이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화해와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명절에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일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 가정과 민족의 참된 소망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참된 부요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방송 들으면 여기저기 교회의 목사님 그 다음에 찬양이 좋으니까 제가 항상 듣고 있죠. 집에서도 항상 틀어놓고 라디오 틀어놓고
2: 마음이 우쩍할 때 들으면 평안함을 주시고 항상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항상 감사하죠.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해야 되는데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3: 전파 선교사,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전도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드려진 헌금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전파 선교의 씨앗이 됩니다. 전도의 기회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복음을 전해주세요.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추석 명절 한가위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안윤주님의 추석이란 시를 전해드릴게요. 우리 엄마 다섯 손가락 꼽아 추석날을 헤아리며 눈 감고 자식 얼굴 더듬고 있겠다. 자식 입에 넣어줄 앞마당 익어가는 단감, 대추, 날로 더하는 노란 색깔을 쳐다보며 손자, 손녀 오물들은 입 그리고 있겠다. 동네 한복판 은행나무는 노란 낙엽 비를 준비하고 앞삼 밤나무, 알밤 여무는 소리에 뒷산 다람쥐, 앞산 다람쥐 토닥이고 있겠다. 올 추석 마중하는 별빛의 향연에 보름달 웃어 두둥실 뜰까? 옛 친구와 긴 달, 그림자,

만들고 싶다. 추석의 그리운 고향 풍경이 눈에 그리는 듯한 그런 시였습니다. 안현주님의 추석 보내드렸는데요. 부모님과 함께 그리고 가족과 함께 풍성하고 따뜻한 그런 추석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 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자신이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라고 하면서 비방자들이 말하는 특정한 죄, 사울왕을 해하려 한다는 비방에서 결백하다는 뜻입니다. 그는 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이라고 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까지 말합니다. 다윗이 그의 친구들을 배반하고 대적들에게 탈취행위를 했다는 비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

내게 그런 것이 있다면 원수로 하여금 자기 생명을 짓밟고 자기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라는 말은 수치스럽게 죽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비방하는 내용에 대해서 양심이 깨끗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비방과 비난을 받을 때 그에 대한 방어와 분노에 앞서 다윗처럼 자신의 양심이 깨끗한지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지부터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비난받을 만한 것이 있음에도 그것을 거짓 비난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할 내용이지 자기 결백을 주장할 내용은 아닙니다. 또 자신이 만일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결백하다면 다윗처럼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가장 완전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아뢰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 결과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주님께 기도로 모든 것을 아뢰고 풍성하게 응답받는 그런 하루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신 많은 분들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포항 스틸러스에서 활약하고 있는 축구선수 기성용입니다. 창사 70주년을 맞은 극동방송이 오랜 시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요즘 포항 스틸러스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축구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하루하루 감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생활하면서 지역의 따뜻한 정과 함께 포항 극동방송이 지역의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귀한 복음의 사역도 가까이에서 느끼고 있는데요. 포항 스틸러스에서 좋은 모습으로 팬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을 맞아 극동방송 모든 가족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극동방송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에도 주님과 함께 극동방송과 함께 해피 추석!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환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오곡이 무르익는 추석 명절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넉넉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고 계신가요? 예전에는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함께 먹을 음식을 넉넉하게 준비하고 주변 이웃들과 나누기도 했죠. 교회 목사님과 구역 식구들, 전도회 식구들까지 서로 안부 묻고 챙기면서 풍요로움을 나누곤 했는데요. 요즘에는 명절 연휴를 이용해 여행을 떠나거나 긴 휴가를 보내는 분들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석 명절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의

0: 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기쁨과 감격의 추석 명절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목사님, 추석 맞아서 따뜻한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내가 어려서 추석 때하고 지금 추석 명절하고는 엄청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새 이제 새로 들어온 며느리들이 추석만 오면 나이 노이로제가 걸린다고 그러죠. 우리 아나운서는 안 그렇죠?
0: 네, 저는 좋아합니다. 아직 명절을.
1: 그 시댁에 가서 예. 또 하루 종일 일하고 녹초가 되면 또 친정에 찾아가면 좀 쉴 수가 있고 예. 그런데 요새는 보니까 뭐 젊은 부부들이 애들하고 어딜 가고 그저 일주일 전에 오렌지 주스 한 통 갖다 드리고 추석 잘 세우시라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대부분 해외로들 많이 나가더라고요. 젊은 네. 부부들이
0: 여행도 많이 가고
1: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만큼 뭐 선진국이 됐다 그러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많이 변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변함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우리 노인 세대들도 젊은 사람들한테 너무 기대하지 말고 자기네들 삶을 좀 보람되게 살았으면 좋겠죠.
0: 네.
1: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라 내가 줄게. 문을 두드리라 그럼 내가 열어줄게. 그래서 우리들이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하고 함께 여행도 하고 하나님하고 함께 살면 만사가 형통할 것 같아요.
0: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우리 그룹 윤철주 회장님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하나 붙들며 어려움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산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그룹 윤철주 회장님을 만나봅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우리 그룹 윤철주 회장님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2: 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명 사업을 시작해서 TV 제조까지 하고 있는 전자사업과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 있는 우리바이오 또 우리 E&L 하루틴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윤철주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회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많은 사업들을 하시느라 많이 분주하실 것 같습니다.
2: 네, 아직 그 전자사업 중에서 저희가 그 대형 TV를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0: 네.
2: 작년에 인도네시아에 대형 TV 공장을 오픈을 해서 전자사업 쪽에서는 좀 바쁘게 지내고 있고 한 8년 전에 시작한 그 이 바이오 사업이 지난번에 그 비타민C를 그 리포좀화하는 국내 최초의 공법을 사용을 해서 소비자들이 이렇게 쉽게 흡수율을 높이는 데 적용하는 비타민을 개발을 해서 이번에 손흥민 선수까지 모델을 쓰고 보니까 네. 좀 상당히 바쁘게 또 해외에서도 여러 가지 콜이 있어서 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3: 그러면 언제 그거를 생각하셔서 이러한 비타민을 만들면 우리 국민들에게 좋을 거다. 언제 생각을 하셨어요?
2: 저희가 전자사업만 한 금년이 그러게. 60주년 되고 네.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저희 회사가 그 빈 공장이 많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중국하고의 경쟁에서 아무래도 제조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해외로 공장을 많이 이전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 한 세 군데 정도가 빈 공장이 만들어졌는데 이 공장들이 전부 다 그 클린룸화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전자 부품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장을 어떻게 활용을 할까 하다가 그 식물 공장 아이디어를 저희 큰애가 이제 회사에 조인을 하면서 식물 공장의 아이디어가 나오게 됐고 결국은 그 식물 공장의 원료가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건강 그 식품 제조까지 하게 됐고요. 그 제조를 하면서 일반적인 비타민C의 원료는 뭐 전 세계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체내에 흡수하는 그 이 공법에서의 차이로 인해서 많이 복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흡수율을 얼마나 높이느냐 하는 것이 이번에 개발된 신기술인데 저희 큰 아들이 미국에서 리포존 공법을 들여와서 국내에서 최초로 리포존 비타민C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0: 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바이오 분야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2: 아무래도 팬데믹 이후에 네. 그 개인들이 건강을 생각하는 분야가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몸에 이 좋은 영양제를 찾는 경향이 많아졌고 또 일반적으로 그냥 그 좋다는 것보다는 실제 어떤 성분과 어떤 효능이 있는지를 따지게 되면서 리포존 공법이 많이 그 각광을 받게 됩니다.

0: 같습니다.
1: 네.
2: 그럼 자녀는 몇 분이세요?
0: 아들만 둘입니다.
2: 다 결혼했고요?
0: 네, 결혼했고요.
2: 그러면 다 한국에 살고요?
0: 아니요, 둘 다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2: 네. 그러면 자주 왔다 갔다 하겠네요?
0: 네, 큰아들이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미국, 일본, 한국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1: 네. 큰아드님은 바이오 분야를 맡아서 하고 네네, 계시고 네네. 작은 아드님도
0: 작은 아들은 자기 그 컴퓨터 그래픽을 전공을 해가지고 게임 회사를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네.
2: 그러면은 이제 가족 얘기 좀 드려볼 텐데 사모님을 어디서 만나셨어요?
0: 아, 그 대학교 미팅 때 만나가지고 저희 집 사람이 무용을 전공을 해서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고. 그 젊은 학생들의 주제가 사실은 행복이 뭐냐라는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다가 저희 집사람 차례가 됐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아,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첫눈에 반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1: 뭐라고 근데 말씀하셨어요?
2: 사모님은 바로 응하셨나요?
0: 아,
2: 좀
0: 아니죠.
2: 뜸을 드렸나요?
0: 좀 많이 좀 뜸을 드렸고요. 네. 그 얘기인즉슨 그 당시에 그 젊은 사람들의 행복은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면은 하와이에 뭐 신혼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그 내용이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유독 그 어떤 표현을 하냐면은 아무것도 없이 출발한 젊은 사랑하는 부부가 그 사과 상자에다가 신문지를 깔고 밥을 먹다가 자기네들이 그 밥상을 새로 사서 첫 숟가락을 뜰 때 행복 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바람에 제가 아주 꺼뿍했습니다.
2: 아니 그러면 처갓집 댁에서 회장님을 뵈시고 사위감 괜찮다 결혼해라 허락을 하셨겠죠?
0: 네 그러셨습니다.
2: 그런데 네. 그때 사모님은 믿음을 가지셨나요?
0: 아 천주교를 다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 집사람은 근데 저는 불교였기 때문에 결혼해서 와가지고는 저희 이제 시댁이 불교니까 불교를 갖고 있었죠.
2: 네. 근데 뭐 부모님들은 뭐 1년에 한두 번 절에 갔겠고
0: 네네.
2: 젊은 사람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안 갈 수도
0: 그렇습니다.
2: 있고
0: 네.
2: 그래서 뭐 그렇게 심취돼가지고 내가 불교를 연구한다 그런 거는 없었을 네네. 거고요. 대대로 네. 그냥 절에도 가고 그랬기 때문인데 저희가 듣기는 사모님이 믿음이 아주 좋으시다고 그랬는데요.
0: 네. 저희가 88년도에 미국을 가게 됐습니다. 저 식구들을 다 네. 데리고. 그때 저희 집사람이 그 서울 예고에 교목으로 있던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목사, 그러니까 목사님으로 개척을 하고 계셨었습니다.
1: 예.
0: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교회를 이제 저희 집사람은 다시 애들하고 다니게 됐고
2: 그럼 예고를 나오셨군요.
0: 네네, 네 예고 무용과를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교목으로 계셨던 분이 미국에서 개척 교회를 하시면서 만나게 돼서 그 교회를 나가게 됐었습니다. 그때가 88년.
2: 그 교회에서 나가시면서 좀 믿음이 생기시고.
0: 믿음이 생겼고.
2: 회장님은 언제쯤?
0: 저는 목사님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국에 나와가지고 많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2: 아니 사업상으로 어려움.
0: 네, 네. 그러면서 교회에서 한번 좀 아까 그 이 산지를 제게 주소서라는 복음 성가를 듣는 순간 제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그게 한 20년 전 된 것 같습니다.
2: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어려서부터 쭉 봐왔는데 입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철두철미하게 미국. 뭐 그 식약청에서
0: 네.
2: 확실히 저기를 하더라고. 네. 옛날에 제가 어느 미국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닭고기를 저 컨베이어에서 와가지고
0: 네, 네.
2: 최고 박스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제 농무성에서 나와서 다 보고 마지막에 그 직원이 이만한 주사기를 가지고 소금물을 넣어서 닭에다 집어넣더라고요.
0: 네.
2: 그러면 몇 아운스가 더 올라가죠. 이거 냉동을 시키면은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짓을 하다가 아 이거는 안 되겠다.

0: 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싹 치웠다고 하는 간증을 내가 네. 들었는데 네. 사실 경쟁이 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쟁에서 이기려면은 제품도 좋아야 되고 네. 또 사람들은 같은 닭을 사도 좀 큰 거 이런 거가 늘 배기고 있기 때문에 미국 가보니까 슈퍼마켓에 커피 브랜드가 네. 내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저거를 이겨나가려면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나. 나 미국에서 이제 슈퍼볼을 할 때 그 네. 광고 타임을 재작년에는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통째로 사가지고 그 시간마다 전도만 하더라고. 네, 돈 네, 많은 사람들이. 네,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빨리 소비가 되고 여유가 생겨서 뭐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이걸 더 할 수 있지 않은가. 네. 요새 뭐 탈북자들도 있고 북한이 개방되면은 거긴 비타민이 많이 없죠. 그건 네. 사실 고급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비타민 찾지 밥 한 그릇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이 뭐 비타민 네. 찾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네. 만약 북한 가태가 열리면은 그동안에 먹어보지 못한 비타민을 먹으면은 예.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데 참 우리는 뭐 방송을 하니까 북한이 열리면 내가 방송국 짓고 허가 내고 훈련시킨 사람 보내서 월급도 한 3년 동안 주고 한번 복음의 굶주렸다. 얼마나 오래 굶주렸냐. 복음을 하자. 열심히 복음을 하자. 지금 기도하고 계획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뭐 폐병 투병약 보내는 것도 좋은데 이러한 비타민을 다양으로 넣어서 보내는 게 어떨까.
1: 네네네.
2: 정말 아멘. 새로운 비전까지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인 네. 것 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잠시 찬양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하면서 제가 프로그래머로 처음 입사를 했고요. 한 7년 동안 그 당시에는 사실 요즘같이 그 프로그램 패키지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직접 프로그램을 짜야만 됐기 때문에 그 얘기는 거꾸로 업무를 제가 잘 알아야 프로그램을 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업무를 배우게 됐고 87년도에 회사를 떠나서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95년도에 컴백을 하게 된 거죠.
1: 둘째 아드님이 아버님을 닮으셨나 보네요.
0: 네.
2: 사모님 자랑 좀 해보세요.
0: 제가 많이 힘들 때마다 우리 집사람이 저보다 저를 더 믿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게 내가 과연 될 수 있을까? 나 이거 너무 힘든데 하는데 제 집사람은 당신은 충분히 하고도 남을 사람인데 뭘 걱정하냐고 하면서 그거에 제가 상당히 기운을 많이 얻었습니다.
2: 그리고 나가시는 교회는 사랑의 교회 나가신다 보네요?
0: 네, 사랑의 교회. 그 오정현 목사님과 그 미국에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게 됐고요.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한국에 나와 있었고 저희 집사람이 아이들하고 미국에 있으면서 오정현 목사님 사랑의 교회에 나가게 됐고 그 윤난영 사모님하고의 그 교육을 받으면서 가깝게 지내게 됐습니다.
1: 아니 요즘 목사님 평전도 읽고 계시다면서요.
0: 네네네. 네. 사실은 이 스케줄을 잡히고 나서 이제 막 이렇게 열심히 더 읽었는데 제가 너무 반성을 하는 게 많아지게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 책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 겸손이라는 말씀에서 제가 너무 많이 반성을 하게 됐고 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가 처음에 다시 95년대 컴백했을 때 제 회사 외형이 한 300억 정도 하는 조명회사였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조명으로서는 더 이상 경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자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일본의 그 NEC와 기술 제휴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워낙에 뭐 한국의 조그만 회사가 하려고 하니까 상대를 안 해줬었는데 그래서 아까 그 4개 이산지를 주소서라는 거를 갖고 복받쳤다는 게 그게 이루기 직전에 안 됐었는데 그 복음서가 듣고 나서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그 과정에서 봤을 때 제가 이 목사님의 그 평전을 읽으면서 겸손해야 된다 하는 마음을 저는 여태까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다 생각했던 게 전혀 아니었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
2: 아니요, 이제 강아지가 눈을 뜨신 거예요.
1: 네. 네, 청취자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같이 나누겠습니다.
2: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사님, 그동 방송을 통해 주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내 삶의 모든 전쟁과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와 간증이 반복되는 가장 이루고 자녀들이 부모의 하나님을 넘어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 집사가 보냈네.
1: 네, 좋은 사연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2: 아니 제가 마지막으로 회장님 네. 파이팅.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또 비전과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저희가 중보하고 싶습니다.
0: 요즘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재해 속에서도 어렵고 또 전쟁 속에서도 어렵고 여러 가지 또 취업 문제로 고민을 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바라는 거는 좀 자기가 하고 싶고 하면서

0: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좋겠다. 그게 어떤 거든지 간에 옛날에는 뭐 음악 한다 그러면 딴따라라고 그랬고 뭐 이상한 그렇죠. 그 네. 이 빙대를 받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적극적으로 그 분야를 찾아서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 젊은 사람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1: 네. 네.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면 같이 중보할게요.
0: 네. 뭐 제가 살아오면서 좀 여러 가지 그 가치관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요즘은 좀 베푸는 삶을 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꼭 무슨 뭐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저희 직원이 한 글로벌리 따지면 한 만 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을 잘 케어하는 게 또 그것도 제가 베푸는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아서 열심히 회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한 주가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소망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포항큰숲교회 김창성 목사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 전파해야 된다는 것도 많이 들었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도 알죠. 그러나 마음은 있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때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동방송을 더 응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극동방송을 통해서 나는 안 해도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하는 부분을 극동방송을 통해서도 우리가 같이 협력할 수 있구나라는 것에서 순수 복음 전파 방송의 중요성이 25년 전부터 오늘날도 변함없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0: 네, 우리 포항 지역은 호미곶, 대한민국에서 해가 가장 빨리 뜨는 곳으로 또 잘 아실 겁니다. 해가 가장 빨리 뜨는 이곳 포항에서 시작하는 극동방송은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까지 대한민국의 동쪽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포항 극동방송을 저도 많이 사랑하고 또 응원하게 되고요. 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서도 더욱더 우리 포항 극동방송을 품고 기도하며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포항 극동방송에게 대한민국의 동쪽이 달려 있습니다.
1: 대한민국의 3면은 복음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최서단 백령도에서는 서울극동방송이 복음을 전하고 최남단은 제주극동방송이 책임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동단은 포항극동방송이 복음으로 물들여갑니다. 하지만 이 복음 전파는 저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이 있기에 오늘도 방송은 멈추지 않죠.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대한민국 동쪽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문자메시지 샵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주세요.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한군 울릉군수입니다. 어느덧 한 해의 결실을 나누는 풍성한 한가위가 찾아왔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곁을 지켜주시고 걸음마다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번 명절에는 서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감사의 마음을 더욱 많이 나누셨으면 합니다. 또한 올해 창사 70주년을 맞은 극동방송이 오랜 시간 변함없이 복음의 소리를 전하며 많은 이들에게 믿음과 위로, 희망을 전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럼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고 극동방송을 통해 전해지는 사랑과 소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기를 기원합니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과 정 많이 나누고 은혜 가운데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행복한 한과이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영국의 더 타임즈는 보도를 통해 동성애자의 불법 마약 사용이 일반인에 비해서 서너 배 높다고 밝혔는데요. 2014년 국내 기사에 따르면 신종 마약을 몰래 반입하여 사용한 혐의로 37명이 체포됐는데 이들이 모두 동성애자였습니다. 2013년 국내의 한 기사에서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어온 남성 동성애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되었는데 이들 중에는 에이즈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맺으면서 에이즈를 옮기기도 했다고 보도되어 사회에 큰 불안을 주었습니다. 물론 동성애자가 아닌 일반인 중에서도 불법 마약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동성애자들이 마약 및 담배에 중독되는 경우가 일반인에 비해 매우 높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학문은 붕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계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시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2: 극동방송 가스 안전 캠페인.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평소 점검만 잘해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먼저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해야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또한 LPG를 사용하는 단독주택은 안전을 위해 2030년까지 고무 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잠깐의 방심이 큰 피해로 이어지는 가스 사고. 점검의 생활화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킵시다. 포항 극동방송 가스 안전 캠페인. 한국 가스 안전공사 경북 동부지사와 함께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